0: 내야 잡았을 거와 웃어가 신나는 너무나 나카테네제 모카가 웃어가 로요 라디오 온디 쿠모요
1: Everything comes with a price.
2: If it goes,
1: not this one.
2: Anturin perize nunji. Nisonga wacho tulisa. Mife. Usoga. Royal Radio.